0: one of our crunchers, Mongsta, left a comment saying, off the menu! That is right, guys. This is our Wednesday Corner tune-in time where we dive into an artist's past, present, and future. Now, today's guests are, like you said, a three-member band that's been steadily building their own sound while crossing genre boundaries. Off the menu! Hi, guys!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All right, so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Jeongjun from Off the Menu, and I'm a vocalist here. And hi.
0: Hi, Jeongjun. Hi, welcome. And
3: 안녕하세요. Off the Menu에서 건반 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Hi.
0: Hi guys, that was Seungmin Lee or Lee Seungmin on the keyboard. And
4: 안녕하세요. 저는 Off the Menu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0: Bassist Park Ji-won, hello and welcome. All right, guys. Now, the name Off the Menu is really, really unique, you know. What meaning is behind it?
5: 팀 이름 Off the Menu가 참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 네, 그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셰프님들한테 오늘 Off the Menu에 있는 그런 음식을 주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네 이렇게 서빙하는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0: Okay, so when you go to a restaurant, there are always menus that are off the menu, right? It's not on the menu. You would ask the chef to serve something that's not on the menu, and they applied that to music. They were inspired by that and applied that to their team name. All right, we have another country tuning in saying Sarah Innerside saying, 와, 잘생기셨다라고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Yes, he is definitely very good looking. And CYFG5SF is saying, I saw them on I'm Live. Yes, you're correct. They were on I'm Live. I'm Live에서 봤다고 한 청취자분이 얘기해 주셨고. And Benny is saying, welcome off the menu. Welcome. Yay. And we also have another user sending in a heart-eyed emoji. 하트 눈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t is the meaning behind off the menu. Off the menu가 그런 의미가 담긴 팀이군요. 자, next one. Just like your name, you're a band that isn't on the official menu, like you explained. So today on Tune In Time, we actually prepared a very special menu ourselves. Dishes you can't order anywhere else, but only here on Tune In Time. Off the Menu 이름처럼 정식 메뉴판에는 없는 밴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Tune In Time에서도 특별한 메뉴판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디서도 주문할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인데요. 첫 메뉴부터 천천히 한번 음미해볼까요? Our first menu item is three cheese melt. Let's start with the story of how the three of you came together on one plate. 첫 메뉴는 바로 three cheese melt인데요. 세 분이 한 접시에 모이게 된 이야기부터 맛볼게요. I heard vocalist 정준, you actually decided to go to college because of your dream, right? Of forming a band. So tell us how your band came to be. Alright, so 밴드를 향한 열망 하나로 대학 진학까지 결심하신 우리 보컬 안정준님이 밴드를 결성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팀이 모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네,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찾다가 이제 가장 아웃핏을 잘 꾸미는 사람을 조금 찾았어요.
0: Okay, so at school, he was looking for his band members, and he was looking around, and the standard or the criteria was pretty unique, I think, because he was looking for those who were very stylish and had cool outfits on. Okay, interesting. That was the criteria for getting these two members then. All right, well, you've spent quite a long time together as a team. I imagine there must be moments when you clash too. How is that?
5: 세 분이 함께한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부딪히는 경우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처음엔 조금 부딪히고 그럴 때 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바로바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의 마음에 쌓이지 않게.
0: That's good. So in the beginning, when they have just formed, although they did clash, they didn't know how to resolve those clashes or arguments. But now they're pretty used to each other and you know how to resolve these clashes better so that the emotional upsetness doesn't remain in their hearts. All right. Well, one of our crunchers actually sent in a question through our account, m_h0729, asking, how do you usually resolve then conflicts? 그러면 바로바로 푸신다고 했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시는 거죠?
3: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냐면은 좀 저희는 일단 좀 대화를 좀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Okay. So you make time to talk it out through conversations. Okay. Yeah, talking it out is, I guess, always the best way. And we also have another cruncher asking, because by underscore Y, you want to know the full story about the fight that happened while preparing this full-length album. What's this about? 또 다른 그런 저 because by Y님께서 이번 정규 준비하면서 싸운 썰이 자세하게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4: 그 이번 콘크리트 좀 싸웠다고 공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이란 걸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셋이서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막 업무도 분담을 해야 되고 막 어디에 자료도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0: So because you were preparing for an official album, they had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And it's only a 3-member band, so they divided the work, had a lot to do, get done.
4: 그러다가 이제 앨범 정말 자료 다 보내고 릴리즈도 잡고 공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자 쌓여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연하기 전날에 제 기억에는 여기 아임 라이브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좀 했죠, 저희끼리.
0: Oh, okay. So it was probably before they performed on I'm Live. It was right before their album release and they only had the stage performance left to do. And they thought they don't want to leave that upsetness inside their hearts. So they decided to talk it out over the phone. 세 분이서 같이 통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Okay. 그리고 잘 풀렸나요?
4: 네, 그러고 이제 I'm Live를 비롯해서 공연들이 쭉 있었어서 공연까지 잘 마쳤습니다.
0: Okay, all right. It's early in the morning. 아무래도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목이 아직 조금 잠기신 것 같은데. So he said, Jiwon said, they talked over all the things that they were upset about to each other before I'm Live over the phone. It was a group call. And they did well on I'm Live and all the other stage performances after that because they got all the emotional upsetness out of themselves. Through the phone. That's good. All right, now next up on our special menu is Concrete Aid. Now let's talk about the full-length album we just mentioned earlier, Concrete Valley. 다음 메뉴는 Concrete Aid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규 앨범이죠. Concrete Valley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It was released this March, and since it's a full album, it includes 13 tracks. Now that's a lot. I can imagine how much work you would have done. Could you introduce the album for us? 올해 3월에 발매를 하셨죠. 정규 앨범답게 13곡이나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Concrete Valley는 일단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그래도 여태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실험적인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0: It's one of the most experimental albums so far. Okay.
1: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전자음악과 이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어쿠스틱함을 섞은 앨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Okay, so the bass would be electronic music, but on top of that, they mixed it or combined it with acoustic music that they strive to do. Okay, so it's a combination of that.
1: 그래서 도시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폐허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0: Oh, okay. So it talks about love that rises in like a city that is disappearing or like dying, really. Okay, sad but romantic at the same time.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including myself, are dying to listen to your live at this point after talking about this album. So what song will you perform first? 오프더 메뉴의 라이브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앨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라이브로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1: 네, Love is a Weapon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아, 혹시 선곡 이유는요? What's the reason why you chose Love is a Weapon?
1: Love is a Weapon은 그 드럼 앤 베이스라는 굉장히 빠른 장르인데 네, 그 어쿠스틱하게 저희가 따로 편곡을 해서 준비를 해서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Okay, so they excluded the drum part and made it into an acoustic version, and it could sound quite different. So while the band prepares for their first live performance, Love is a Weapon.

0: so melancholic. 너무 감미로운데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All right. That was so, so nice. I was definitely feasting my ears today with their live performance. But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ecause you get to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by Off the Menu.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today. User one is saying, 입덕했어요. Oh my gosh, I got in love with the band through this song. And 사랑 inner side is saying, love weapon. 너무 좋다. Love weapon. Love is a weapon is so good. And Cloud Chaser is saying, the moment that intro synth kicked in, I felt like I was instantly transported to the middle of a neon lit city at night. 그 synth 소리가 처음에 들릴 때부터 뭔가 좀 neon 그 빛들이 밝혀진 도시가 생각난다. 네, 그쪽으로 이동한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 감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 CYFG5SF is also saying my ears are melting, right? Me too. 귀가 녹아내린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another user is saying man, they absolutely killed this live set. This band is a real deal. Off the Menu is officially staying on my daily playlist rotation forever. Woo, right?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매일 듣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고정해 놓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once again.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시 특별한 메뉴판으로 돌아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Now this time it's hidden tapas. Little hidden delicacies that aren't on the menu, but you get to taste one bite at a time. 이번에는 hidden tapas, 메뉴판엔 없지만 한 입씩 맛보는 숨은 별미죠. So we want to get to know Off the Menu a little more personally now through music. I feel like each member probably has a hidden talent of your own. Could you each show us a little something perhaps?
1: 음악으로 만나 Off the Menu를 더 가깝게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멤버분들 숨겨둔 개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숨은 별미.
2: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3: 개인기?
4: 저는 뭐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1: 그래요?
4: 저 그냥.
1: 승민 has one.
4: 근데 이걸 하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거 하나 있긴 해요.
1: 좋습니다.
4: 슈퍼마리오 어떤... 점프하는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1: Okay, Super Mario jumping. He can make that sound. Okay, can we hear it?
4: Okay.
1: Oh! Hey, that was really nice. Oh my gosh. 저 눈 감고 들었거든요. 슈퍼마리오 네 똑같은데요?
4: 원래는 좀 제스처랑 같이 하는데 오늘은 또 아침 방송이고 정적이다 보니
1: 해주셔도 되는데.
4: 죄송합니다.
1: Alright, he would usually do it the gesture, but that was so nice. You know what? 우리는 지금 오전이긴 하지만 글로벌 청취자들 지구 반대편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셔도 돼요.
4: 지구 반대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침이어서.
1: Okay. Alright, so he would usually show the gesture too, but because this is a morning show and it's a little calmer than night afternoon show, so sorry to other global listeners. Listening during the night, but that was a hidden talent of 승민. What about the others? 다른 분들은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 QPWOEIRUTY99 is saying 닌텐도 켠 줄 알았어요. 저도요. I thought the Nintendo was on. Seriously. Yeah. Oh my gosh, that was really good. Any other talents? I think 정준 has one.
5: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방송을 보면 그 특유의 리포터의 목소리가 있어요.
1: 맞아요.
5: 그
1: Alright.
5: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 리포터 목소리가 있는데
1: The reporter's voice. You know when you listen to some programs, and one of the programs in Korea, there's like 세상에 이런 일이. You're reporting about the really amazing, like surprising things in daily life. He can make the voice of the reporter. Okay.
6: 오프다 마니가.
1: cut. Whoa! E forever. That was good, Jeongjun. That was good.
3: Off the menu가 크리스피 크런치에 왔다.
1: Oh! Wow! 세상에 이런 일이 방금 틀었어요 저희. okay, Jeongjun. That was good. That was being very courageous. 아, 약간 BJ 특공대. 어.
6: 헷갈렸어요.
1: Oh my gosh, that was good. I don't know if our crunchers would know, but that was really close to what he tried to imitate. All right, guys.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Now, I have a question for Jiwon now. You're also a vlogger, right, Jiwon? Do you film your daily life often? 이제 베이시스트 지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브이로거이시잖아요. 일상에서도 자주 촬영하시는 편인가요?
2: 요즘은 촬영을 또 멈춰가지고 지금 좀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1: Oh, okay. So he doesn't shoot any films these days. He's reorganizing, getting ready to film more next in the future.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menu now. It's the secret menu that only appears once the cameras are off. It's off the menu. 자, 다음 메뉴는요. 바로 카메라가 꺼졌을 때만 나오는 비공개 메뉴, off the menu입니다. So in this segment, we'll see how well the members know each other's offstage TMI. We actually collected the answers from each of the members before. 자, off the menu는요. 무대 밖 카메라가 꺼졌을 때 멤버들의 TMI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코너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멤버분들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의 주인공을 빼고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답변을 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변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런 코너고요. 준비되셨을까요? Are you ready?
4: 네. 네.
1: All right. First up, off the menu's vocalist, 정준. Now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say the answer. 먼저 off the menu의 보컬 정준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멤버분들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은 이름 외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w, 정준님이 메신저에서 가장 즐겨 쓰는 최애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What's the emoji 정준 uses most often on Messenger?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2: 지원.
1: 지원님.
2: 그 눈이 이렇게 하트로 돼 있는 이모티콘.
1: 눈이 하트로 돼 있는 네. 이모티콘. Okay, so the emoji with eyes of hearts, heart eyes.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that's the answer?
2: 정준이가 약간 티는 안 내는데 애교가 좀 많은 편이라.
1: Oh, really? 네,
2: 뭔가 그걸 많이 쓸 것 같아서.
1: Okay, so 정준, he doesn't really express a lot usually. But he has a lot of 애교. He's very affectionate towards other people. He expresses his love a lot. So he thought that would be it. 정준님, 정답이 맞나요? Is that the answer?
4: No, no, no.
1: No, wrong. Who wants to go next? 승민?
4: 승민, 그 이모티콘 중에 그 초록색 고토무를 뱉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1: Yeah, I know that. The emoji, you know, the vomiting emoji with the green face.
4: 약간 그게 항상 저한테 보내는 거 같기도 보내는 신호인 거 같기도 하고. only to him.
2: 자주 보내긴 해.
1: only to him. Only to you, 승민. 승민님한테만 보내는 거라고 해요.
4: 유감이네요.
1: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건가요, 정준님?
4: 네.
1: Okay, so that's not the answer. Come on, who knows the answer?
2: 지원.
1: 지원.
2: 그 약간 눈물 고였는데 입만 웃고 있는 이모지도 하나 있거든요.
1: 아.
2: 뭔가 그거일려나?
1: Okay, the emoji that's smiling but has a teardrop on the face. Okay, is that the answer?
4: No, no.
1: Oh, it's not. Okay, all right. So you guessed once. 이미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뭐죠?
4: The one with the freezing face.
1: Yes,
4: blue one, freezing face.
1: Interesting, the freezing emoji. Oh, okay, that's very.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이 이모티콘은?
4: Because since they don't use that emoji a lot, so I thought that this was really unique and really. I like the blue color. So.
1: Is blue your favorite color?
4: It was before, but it changed to pink.
1: Oh, really? really. Yes. Hey, I'm impressed at your English. You should just keep speaking English. But all right, so that is the emoji that Jeongjun uses most often. Okay, interesting to know. Now moving on then. Next up is off the menu's bassist, Jiwon. All right.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answer.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베이시스트 지원님의 질문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님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뭘까요? What dish is Jiwon most confident cooking? Who knows the answer? 정답 아시면
5: 정준.
1: 오, 오케이.
5: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1: 정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그 이유가 뭐죠?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5: 뭔가 오일 파스타 잘 먹을 것 같아요.
1: Okay, so 정준 thinks Jiwon will eat oil pastas well. Okay, is that the answer, Jiwon? 정답인가요?
2: No, 저는 no. 파스타 안 좋아.
1: 아,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 He doesn't like pastas, actually. 승민, do you want to go? You have to shout your name.
4: 승민,
1: uh-huh.
4: 조개탕.
1: 조개탕
6: 집에서?
1: Okay. Is 아, that 그, why? Why? 왜요?
4: 그 지원이 형 SNS 스토리에서 조개탕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것 같아서.
1: 오. 네. Okay. So 승민 saw
4: 아닌가?
1: on 지원's social media, him cooking this clam soup. Okay. Is that the answer, Jiwon?
2: 이것도 아닙니다.
1: 아니에요. Okay. 지금 한 분씩 대답 말해주셨는데 맞추신 사람이 없어요. 대답 들어볼까요? 정답이 뭐죠? What's the answer?
2: 아마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쌈이에요.
1: Oh, interesting. 네. Okay. Steamed pork. I love 보쌈 too. Okay. So can you share like the secret recipe of yours then? 지원님, 요리 레시피 살짝만 공유해 주시겠어요?
2: 저도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
1: 네.
2: 소금이랑 미원이랑 설탕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Okay, okay. So to make it delicious, you saw it on YouTube too. You can add salt, sugar, and a little bit of, you know, taste enhancer, artificial, yeah. That seasoning, you can add that. Okay. All right. So got to know you a little bit better as well. Now, next is off the menu's synthesizer player, 승민.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신디사이저 승민님의 문제입니다. 승민님이 서른 살이 되자마자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What's the very first thing 승민 wants to do once he turns 30.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6: 먼저 할래?
5: 내가 할래.
6: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2: 그럼 먼저 해.
5: 연애.
1: 오, 오케이. 정준, 이름 외치셔야 돼요.
5: 정준, 연애.
1: 오케이. Okay. To date someone.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왜요? 그렇게 계속 자주 말씀하시나요?
5: 정답이니까요.
1: 정답이에요? Because it is definitely the answer. 승민, is that the answer?
4: Oh, no, no. 절대 아닙니다.
1: Oh, it's not. Absolutely not.
2: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지원?
2: 지원.
1: Mm-hmm.
2: 바디 프로필 찍기.
1: 바디 프로필 찍기? To shoot a body profile photo. 왜요?
2: 승민이가 운동 요새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1: Oh, 승민's working 네. out hard, he says. Okay, 승민, is that the answer?
4: 아쉽지만 아닙니다.
1: Oh, unfortunately, it's not the answer. Okay, what is the answer then, 승민? 답이 뭐죠?
4: 저는 차를 사는 게.
1: Buying a car. Okay. So you have a license, right? 면허는 있으신가요?
4: 네, 있긴 하죠.
1: Okay. So buying a car. Okay. 근데 왜 서른 살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기다려 주시죠?
4: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1: 네.
4: 그때쯤은 좀 돈을 모을 것 같아서. 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 Oh, 네. okay. All right. So he's waiting for his 30s because then he would have saved up a little more money to buy a car, is what he said. All right. We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all three members of Off the Menu, but one of our crunchers said, 혹시 아직 다들 안 친하신가 봐요 하셨는데 친하시죠? 이제 퀴즈를 보다가 한 크런처분이 다들 아직 안 친하시냐고. 친하신 거 맞죠?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2: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없는 것 같긴
1: 하긴,
2: 해요.
1: 하긴. 네. 네.
4: 저희가 아침엔 좀 안 친해요.
1: 아침에는?
4: 네. 좀 아침에 본 경험이 네. 많이 없어서.
2: 아침에 잘 안 보긴 해요.
1: Okay, so in the morning, in this early hours, they're not that close because they don't meet each other at this time usually. All right, but of course, they are close. All right, well, we'll take a listen to the next live performance now. 이제 다음 라이브 곡 청해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5: ZZZ라는 곡이고요.
1: 네.
5: 뭐라 그러죠? 그 자는
1: 아.
5: 그
1: 아, yes.
5: 의성 그 네, 그거요.
1: 네, 네, 네. 우리 자는 거 표시할 때 보통 지지지 이렇게 하죠. All right. So the next song they will perform for us is ZZZ. You know how when you're sleeping, you express it with the letters ZZZ, and that is the next performance. Now, do stay tuned. We will take a listen to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lcome back to Tune In Time. Today we are joined by a three-member band off the menu, and they're prepared for us. They've prepared for us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and this is ZZZ. You know that expression you use when you're sleeping? All right,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let's enjoy the live together. Please take it away.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내외 디스틸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웅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와우, welcome to the studio. I did ask you during the song break, but you said it was your first time on radio. 들어오기 전에 잠시 여쭤봤는데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2: 생각보다 굉장히 떨리고요.
1: 아, 정말요?
2: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되게 콤팩트하게 잘 간추려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Okay, he said he did mention it was his first time on radio, and he says that it is surprisingly a little nervous for him, and he's wondering what kind of things he might be able to talk about that will be insightful for you guys.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as well, please join us in our YouTube chat and send us any messages or questions so that I can ask our guest for you. Well, firstly, could you please introduce what it is that you're doing right now? 그럼 일단 지금 내외 디스틸러리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는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랑 이제 현대적인 방법을 잘 조화롭게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증류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자체는 한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Interesting. So today we're not only just talking about the traditional methods of actual like traditional Korean liquor, but they actually own a company that's focusing on how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Korean liquor into more modern styles as well. It's been a little over 1 year since they started this company, and he says that thankfully they have been getting a lot of good attention, so they are ongoing with their work. So I want to ask you, what does your company name mean as well? 이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Distillery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distillery 같은데 내외는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2: 이게 내외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내외의 뜻이에요. 안이랑 이제 밖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속했던 과거 그리고 이제 전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외는 저희 이제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글로벌 단의 어떤 시선들과 그리고 지금 현대적인 시선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외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1: Okay, so distillery is pretty straightforward. It actually means distillery, but 내외 is a Korean word, and it actually means something. It's not something they made up. It actually means like outside and inside, inside and outside. So they were kind of thinking about how the inside stands for the traditional types of Korean liquor, the culture, and the outside is how they wanted to connect this tradition and culture into more of the broader world and more of the modern world. So that is how they came up with their name. So you did mention it's been a little over 1 year since you made this company, but have you been doing something related to this job before this one year as well? 회사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도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2: 사실은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1: 네.
2: 저는 원래 학교에서 이제 건축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었어서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이제 전통주라는 어떻게 보면 F&B 장르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원래 저희가 한 2년 정도 압구정에서 이제 전통주를 위주로 다루는 바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동업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사업이 조금 성장하게 됐습니다.
1: 그럼 바가 먼저 시작됐던 거였네요.
2: 네, 맞습니다.
1: Oh, interesting. So he actually was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before. He says that he actually did his master's in architecture, and it wasn't like he wanted to do this and he created the company. He actually had a bar in the neighborhood Apgujeong in Korea, and he did that for about 2 years, and he met his co-CEO and co-workers when he was doing that bar, and that's how he ended up making this company as well. Interesting. I also heard that your co-CEO, he's been doing this for 3 generations, so can you explain this as well?
3: 함께 일하고 계신 대표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김태건 대표님께서 3대째 이어온 가업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저희
3: 어떤 곳인가요?
2: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같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바 때문이었는데 그때 사실 처음 얘기를 한 게 이제 앞으로 한국 바깥에도 어떤 주류가 이제 또 만들어지면은 좋은 반응을 얻을까를 원래 논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이제 동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희 양조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버님의 양조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1대에 거쳐서 2대가 지금 바로 옆에 그리고 3대가 이제 저희 내외 디스틸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1: Okay, so when they first met up, it wasn't because they wanted to make anything official, but first they wanted to kind of brainstorm about what kind of Korean liquor is going to be spreading out to this world, obviously because Korean culture is all over the world nowadays, and that's how they started off. But the brewery that they work with have been going on for generations, and that's where they're working to. That's where they are working together right now. Interesting, because they did mention that it's been only a year since they actually started the company, but it still has history because the people they work with have been in this industry or this field for a really long time. I'm assuming a lot of people ask you questions or make comments if you mention that you work in this field as well. What do people say to you? 뭔가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럼 조금 주변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나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듣는 코멘트가 뭐가 있나요, 좀?
2: 일단 좀 가장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면요. 술 좋아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1: 저희도 그럼 클리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좋아하시나요?
2: 네. 옛날에는 정말 많이 먹고 너무 즐기고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몸이 그렇게까지는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자리에서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술 좋아하는 질문 당연히 이제 네. 주변에서. Okay, he says that obviously people do ask, do you like to drink? And I asked him, it's a little cliche, but I'll ask you, do you like to drink? And he says that he did really enjoy the culture, the drinking culture, but nowadays he feels like because he's gotten older, it's not the same as it used to be. Well,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traditional liquor or alcohol in general, let us know in our YouTube chat. I'll be back after La La La by SG Wannabe.

0: Welcome back, guys. You guys are listening to Heart Attack, and this is Open Heart. We are joined by CEO Choi Young-un in the studio of Noe Distillery. Let's talk more about traditional liquor. Well, firstly, more about your company. Last year, there was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and in the premium soju under 25% alcohol, you guys won the best award. Oh, tell us more about this. How did you feel? Oh, 이렇게 술로도 상을 수상한다는 개념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25 대한민국 주류 대상이란 곳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거 어떠셨나요, 기분이?
1: 네. 사실 술에 상을 주는 게 네.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되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생긴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딱 말씀해 주신 상을 받은 게 저희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받은 상이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기뻤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가 약간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0: 네.
1: 왜 다른 건 안 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Oh, okay. He says that there are some awards around the world, but it hasn't been too long in Korea since they started giving awards to specific alcoholic drinks. And he mentioned that this was the first award they got after they created the company. And he says he's a little ambitious, so he thought, why didn't we get awards for other awards as well? But this was premium soju under 25%. But firstly, we know what soju is, bu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oju and premium soju? Premium soju라는 단어는 또 좀 새로운데요. 일반 소주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일반 소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이제 그린 바럴 소주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알코올 도수가 거의 이제 100도에 가까운 주정이라는 거에
0: 네.
1: 물을 섞고 감미료를 섞고 해서 네. 만들어진 게 저희가 아는 그린 바럴 소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소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증류식 소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효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증류해 가지고 알코올까지 뽑아내고 뭐 숙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체 과정을 잘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내보이는 거를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합니다.
0: Oh, okay. So he was mentioning the name green bottle because I feel like a lot of you guys will relate. If we think of soju, we think of the green bottle, which is made from soju that is around 100% alcohol. And then you mix it with like distilled water and you add flavorings and scent to it. That is the bottles that we are all used to that we see in marketplaces. But premium soju, for instance, it's different just from start. From making it. So from doing the fermentation process and the distillation process, everything will be a little bit different. So it's different from the green bottles you would actually see out there. And we are talking about distilled liquor today because that is what you guys are doing. But could you explain once more for those that don't know what is what we called distilled liquor? 그럼 저희 증류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문으로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증류주라는 게 정확히 어떤 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이게 사실 증류주라는 술들은 발효를 해서 이제 알코올기가 어느 정도 있는 애를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고도수의 알코올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이걸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떨어지는 저희 소주 같은 이제 네. 겉으로 보면 물과 같은 애를 이제 화이트 스피릿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캐릭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보드카,
0: 네.
1: 아니면은 데킬라, 뭐 소주, 뭐 위스키, 뭐 브랜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발효를 했고 이거 가지고 증류를 했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0: Okay, interesting. I'm learning a lot today because our listeners know that I don't drink, but basically what he said is when we think about distilled liquor, you're using heat on fermented liquor and it separates the alcohol from the water so you get a more concentrated content. And this could be, you know, all around the world. For instance, we know vodka, we know whiskey, things like that. So depends on what you use, what ingredients are involved, but that's basically what distilled liquor is. And you guys are combining two techniques, the traditional brewing technique and the modern distillation technique. So could you explain for you guys, what is the process like of when you guys make your products? And I have a question if anything like weather or maybe heat puts an impact in it as well. 좀 기법들이 쓰시는 기법이 좀 있는데 전통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 증류 기법까지 결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도 조금 궁금하고요.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뭐 온도나 날씨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일단 저희가 전통이랑 현대를 섞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발효 중심으로 엄청 오랫동안 주류가 성장해 왔습니다.
0: 네.
1: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들어오는데 가양주라는 게 있어요. 이제
0: 네.
1: 가양주는 홈메이드 레시피라는 뜻인데
0: 네.
1: 그런 걸로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안 되는 상태로 우리나라 술 문화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떤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증류 방법은 조금 발전이 좀 더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글로벌에 있는 기술들이 더 좋아서 저희가 발효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대로 하지만 증류는 이제 해외 기술을 빌려서 조금 더 파인하게 증류를 하는 약간
0: 네.
1: 그런 거를 조화를 잘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정말 그 내외 이제
1: 맞습니다.
0: 연결이 되는 게 계속 나오네요 답변에. Okay, he says that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brewing technology and we'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So you know, fermentation, brewing, we're good at it. But he mentioned the word, you know, homemade at home. There's been alcohol or liquors in Korea that gained a lot of popularity, but compared to that, the techniques of distillation or the modern techniques that we use around the world, it's not, you know, our go-to product in Korea. So that's why, like they said, they wanted to combine the insides of Korean tradition and the outer impacts as well from around the world, like techniques. That's where they use techniques that are more often used in the modern days today to use what we have in our traditional Korean liquor so that they can make new products that's easier for everyone and that could gain more popularity as well. And that's what they are doing. So does weather affect as well? 그럼 날씨 영향도 좀 받나요, 이 과정에서?
1: 네, 아까 또 이 얘기하다 깜빡하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날씨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0: 오~
1: 네, 사실은
0: 네.
1: 증류하는 단에서는 엄청 날씨가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0: 네.
1: 발효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어 온도가 1도 높아지면은 술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도가 낮아지면 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엄청 예민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고 막 엄청 센싱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0: 네.
1: 좋은 품질의 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엄청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날씨가
1: 네, 맞습니다.
0: 날씨부터 확인하시겠네요. 온도부터.
1: 여름이 정말 무서운 날씨고요. 겨울도 굉장히 무서운 날씨입니다.
0: 그러면 1년 중에 그나마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달은 무슨 달인가요?
1: 그 여름이 되기 좀 전 봄 정도가 딱 좋고요.
0: 네.
1: 그거랑 똑같이 이제
0: 겨울이
1: 뭐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0: Oh, okay. Wow, that's so stressful just listening to what he said. But weather does give a great impact. For instance, if it's just 1 degree hotter or higher, the alcohol may go bad. If it's 1 degree lower, then it might not even become alcohol. So he says that it's really important and they're really sensitive. But because he did major in architecture, this is when it comes handy. They are aware of how to keep the environment in control. And I was like, wow, you must be so stressed. And he says, yeah, so he's really scared of summertime or wintertime. So the perfect time or the times when he's a little less concerned is right before

0: before summer and just like that right before winter as well. Okay, very interesting. We're kind of curious about, I think, flavor and taste as well. So how, I'm just going to come clear, I don't really know alcohol. So I heard the basics, you guys do the brewing, you guys do the distillation, but where does all of these flavors come in?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노래 나갈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술을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서 약간 제가 궁금한 건 뭔가 다양한 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런 과일 향도 나고 뭐 요즘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제로 이런 네네. 제품들도 나오고 근데 저희가 쉽게 딱 접할 수 있는 그런 향이라는 컨셉이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양조 기술, 뭐 증류 이런 건 알겠는데 이제 향을 입히고 싶으면 이건 언제 들어오는 과정인가요?
1: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술에 있는 어떤 고유의 향, 맛, 뭐 테이스팅 노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효를 했고 어떻게 증류를 했냐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증류를 0부터 100까지 쭉 이제 해서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0: 네.
1: 앞쪽이랑 중간이랑 뒤쪽이 다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술을 다 만들고 나서 향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천연 향료든 네. 뭐 합성 향료든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메론 맛을 내고 싶다
0: 네.
1: 하면 이제 메론 향을 넣고 설탕을 넣고 뭐 다른 뭐 산 이런 네.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렇게 증류 같은 과정에서 복잡하게 컨트롤해서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so he says that you can kind of divide this into two big parts, but firstly, the process of distillation and the process of brewing, what you do here kind of depends on the scent or flavors you get from the pure alcohol itself. For instance, it's all different, like the first taste or the middle, like depending on phase or the time, it's really different, which I did not know, so very, very surprising. And also there is the flavoring as well that we're kind of more relatable with. We know what that works with. You just add the flavoring after everything's done. But he says that because we're talking about premium soju right now, it's more sensitive, it's more delicate, it's more about concentrating on the first version or the first way he just explained for us, thinking about how the flavors are going to become this drink's flavor from the fermentation and from the brewing or distillation process. Okay, I feel like I'm in an alcohol lecture today, but I'm still having a lot of fun. What is it something that you guys kept saying that's most important for you guys while you guys are making your products at Newe Distillery? 그럼 Newe Distillery에서 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일단 당연히 맛이 중요합니다.
0: 네.
1: 당연히 맛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 맛의 기준을 한국인도 좋아할 수 있고 글로벌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맛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한국인만 좋아하는 맛은 크게 저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 같은 것도 엄청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0: 네.
1: 저희는 한국 술들이 사실 안 예쁜 게 엄청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딱 봐도 어른의 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컬러들도 조금 그 파스텔톤 컬러들을 예쁘게 잘 쓰고 있고
0: 네.
1: 디자인 자체를 되게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처음 보는 건데 약간 동양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입맛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좀 다르지 않나요? 한국인의 입맛과 뭔가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취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정종 같은 걸 접해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쌀 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익숙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전혀 익숙함이 없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외국인이 싫어할 것 같은 포인트들은 줄이고
0: 네.
1: 근데 약간의 좀 이국적인 느낌은 더 주는 약간 그런 걸로 저희가 맛의 밸런스를 네. 잡고 있습니다.
0: Okay, so he talked about two things. He said, firstly, of course, taste is important, but it's not just making something tasty. What they focus on is making sure that Koreans like it, but not just Koreans. They want this to just spread broadly around the world. So

0: So we do have the product in the studio to show you guys. Look how chic this is. This is not the green bottle we're used to seeing. So we have two products here to show you guys. And it is heavy, but I don't know if it's just heavy for me because I don't really hold alcohol bottles. But this is what it looks like. And there are these pretty pastel paintings. And you mentioned that these are hand-painted. 이게 직접 손으로...
1: 네.
0: 일일이 다
1: 네,
0: 이 색깔을 하시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특별하네요. 그럼 모든 보틀에 이게 쉐입이 다 다르게 나오는
1: 네,
0: 거죠?
1: 네, 맞아요.
0: Wow, okay, so every bottle has a different shape for this painting in the middle because they're all made by hand. Interesting, so I have one that has 21% alcohol and 39% alcohol, and this looks pretty big, but it's 500 milliliters. So 21 and 39 is pretty high compared to just original soju, and these do taste different. Are these the two main products that you guys make? 이게 대표 제일 유명한... 건가요?
1: 저희가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두 제품인 거예요.
0: 이 두 개 중에 대표님은 어떤 게 더 취향이신가요?
1: 거의 대부분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네. 39도를 좋아합니다.
0: Okay, I asked him what do you like out of these two and he says if you're a drinker or somebody that likes to drink, you probably will like 39%. So this one is the 39%. I'm a little scared. 저는 뭔가 위압감이 들고 무섭긴 한데 정말 확실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Yeah. So yeah, let's do talk more about packaging. Nowadays, it's so important to think about what we see. Everything has to be unique. Everything has to be aesthetic. But I also heard that you guys do collaborations with ceramic artists as well. 또 도예가분들과 협업도 하세요. 어떤 네. 협업인가요, 이건?
1: 저희가 사실 협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가 단순히 이제 주류를 소비하는 채널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예를 들어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아트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이랑 협업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가 일단 도예가 분들이랑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선물 패키지에 잔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핸드메이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지들을 할 때 좀 협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되게 좀 특이했던 협업은 작년에 10월에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오피셜 애프터 파티의 주류가 저희 주류였거든요. 그래서
0: 와우.
1: 트래비스 스캇용으로 이제 커스텀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좀 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0: 와우,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와, 네. Wow, okay, so they are doing a lot of collaborations in the first place. For ceramic artists, he was mentioning that they also have like a gift set where they have small glasses in it as well. Those are all handmade. And not only that, but they try to do a lot of collaborations with various different professions. For instance, when Travis Scott came to Korea last year, they did a collaboration. So for the after party, they were the ones chosen for their drinks to be at the after party. So I'm really wondering if he liked this drink. I would really like to hear his review as well. Where does this idea all come from?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1: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0: 많은 회의와.
1: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랑도 열심히 회의를 하고
0: 네.
1: 저희는 저희 반대쪽에 있는 데랑 협업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연히 근처에 있는 다른 브루어리나 디스틸러리랑 같이 협업을 해도 너무 좋지만
0: 네.
1: 그 다른 데 있는 데랑 협업하는 게 훨씬 더 새롭고 그쪽 사람들도 저희의 관심을 네.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of course there's a lot of meetings, a lot of brainstormings, but something that they want to keep in mind when thinking about collaborations is, of course, it's nice to do collaborations with similar distilleries or breweries, but they kind of think of who can we collaborate with that's on the opposite side of us? Because that is going to be a little more new to people that see this collaboration. Just like when we were talking about ceramic artists and musicians, it's not too close with, obviously, alcohol. So it is really new. So that's something that they talk about. Let's talk about foreigners as well. I feel like you have met a lot of foreigners that have tried your product. What do they say? What is their take on it?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이 술을 먹어볼 것 같은데요. 다들 평가가 어떤가요?
1: 네, 제가 한번 외국인들을 50명을 넘게 놓고 이 술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친한 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 이제 제가 친한 형이 있는데
0: 네.
1: 그분이 이제 얼굴은 이제 코리안이고
0: 아~
1: 이제 국적은 프랑스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할 때 외국인 분들이 다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로연을 할 때 저희 술을 가지고 피로연을 했었는데
0: 네.
1: 그때 다들 생각보다 너무 잘 먹고 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그 하얀색 데킬라가 이제 블랑코 데킬라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하얀색 데킬라처럼 코리안 데킬라처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데 이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네. 것 같아요.
0: Okay, he remembers drinking with a lot of foreigners once around like 50 people and he also remembers that he has a close acquaintance that is French. He is Korean, but he is French as well and he did a wedding in Korea and everybody from around the world came and he remembers that they had their drinks at the after party after the wedding as well and there were so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rying this drink and they were mentioning that it's really easy to start off drinking this product and it was kind of like white tequila which I haven't tried but they were mentioning that it's kind of similar to white tequila it's Korean but it's not too hardcore something that's not too overwhelming that you can drink as well I also wanted to mention that in Korea there is a very famous texting app and we can do everything on this texting app for instance you can send gifts to your friend as well and I was mentioning earlier during the song break that their company has signed with this app and so you can gift your friends this alcohol or their products through this app and I want to mention that this is such a good idea because in Korea this is the app that everybody uses and you also mentioned something about the price rate as well 저희가 아까 메신저 어플에 네. 선물하기 기능에도 입점이 되어 계시다는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네. 할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1: 네. 이게 그 지금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거는
0: 네.
1: 그 3만 원 정도랑 이제 4만 9천 원 정도로
0: 오,
1: 올라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달러로 보면 한 25불이랑
0: 네.
1: 한 뭐 40불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너무 큰 선물을 주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데
0: 네.
1: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하고 싶을 때 우연치 않게 저희가 되게 적절한 가격으로 오,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제품들이 조금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 건가요? 그 이외에도?
1: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 7월에 제품군이 6개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0: 네.
1: 거기에는 증류식 소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0: 네.
1: 오크 숙성이 된 어떤 약간 라이스 위스키 같은
0: 네.
1: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0: 오.
1: 한국의 과일 향을 담은 리큐르도 3개가 출시가 됩니다.
0: 오, 네, 그래서 7월에.
1: 네, 7월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서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he did mention that the products on this app, they're around like $25 or like $40, not too much, but also you can send off your feelings and it's a gift. And I mentioned, do you have products that are in other wider price ranges as well? And he says that he does have products like that. For instance, in July, they're opening a lot more products. There's one that's kind of oak fermented, a little bit like rice whiskey in Korea. There's also liquors that they made with more Korean ingredients, Korean fruits as well. So if you guys are interested, you guys should definitely keep in mind that they have more products coming out around July. SRD says, a great gift. Very cool. Ricky says, this is some nice stuff. I also wanted to mention the airport as well. 저희 공항 이야기도 해야 하잖아요.
1: 네.
0: 제가 오기 전에 너무 놀랬거든요. 공항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청취 중이신 저희 청취자분들도 리스너분들도 되게 가까운 되게 다들 가보는 곳이고
1: 네.
0: 접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근데
1: 네.
0: 공항에도 찾아볼 수 있죠?
1: 네. 국내에 있는 그 국제공항에서는 면세점에
0: 네.
1: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0: 그래.
1: 거기서 저희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네.
1: 아무래도 면세다 보니까 제일 싼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스토어는
1: 네.
0: 뭐 따로 매장이 있으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
1: 네, 네,
0: 있으신 거죠?
1: 뭐 식당이나 아니면 네. 뭐 버틀샵이나 이런 데 이제 입점이 돼 있습니다.
0: Oh, okay. So yes, if you visit Korean airports, they do have their products. And it's really great because a lot of people are looking for gifts to take back to their countries. So if you guys are in Korea, it's going to be really great to check it out. And also, it is going to be the cheapest price there because obviously it is tax-free. I want to ask another kind of cliche question, but what is your favorite type of drink? 저희 또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술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품 제외라고 할까요, 저희?
1: 제가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0: 제품 제외?
1: 네. 당연히 저희 제품 좋지만 당연히 네. 저는 사실 위스키랑 데킬라 종류를 좋아하고요. 네. 원래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도수가 낮은 이제 와인이나 이런 쪽도 네. 조금씩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와인 이런 건 저도수라서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몸이 조금 더 편한 게 저도수가 돼버려서 이제는 좀 와인을 좀 즐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0: 약간 거꾸로 가시는 거네요. 높게 시작해서 네. 점점 이렇게 이렇게. 근데 뭔가 술을 드시는 게 좀 공부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1: 네. 진짜 충분히 봤고요. 저희는 실험할 때 예를 네. 들어 이렇게 샘플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놓고 실험을 하는데 네. 아침에 술을 먹습니다. 그럼 조금씩 1ml, 2ml씩 먹다 보면 네. 한 10개 먹으면 결국에 양이 엄청 불어나서 네. 되게 아침에 빨리 먹고 정신 차려서 이제 저녁까지 일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 때도 있죠. 술 먹는 것 자체가.
0: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1: 그렇죠. 아무래도.
0: Okay, interesting. He says that he used to really like, you know, higher alcohol. That's where you start off with, like, whiskey. But nowadays, like we mentioned earlier, because time is kind of passing, he's trying to enjoy more of the lower alcohol drinks like wine. And I was jokingly saying, wow, you are going kind of backwards. And then I also mentioned, I feel like for you, though, because you are in the field, drinking isn't just drinking, but it could also be studying or analyzing. It could be market research. And he says that this is very true. So there's a lot of times when they have to drink the samples, they kind of start off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they'll be feeling all right later on. Because if you start too late, that's a no-no. So they do kind of start earlier. And he does say that sometimes it's a little hard because when you're working, he does have to keep on tasting all of these. Okay, very interesting. I'm learning so many new things today. What is your most memorable glass or cup or bottle of alcohol that you ever had in your life? 또 대표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잔도 언제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이제 일 때문에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요. 좀 기억에 남는 한 잔도 있었을까요?
1: 사실 이게 술의 가격이랑은 좀 별개인 기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 공장 방문했었을 때 증류기에서 갓 나온 되게 프레쉬한 그 딱 한 잔을 먹어봤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꾸 왜 너네 회사 얘기만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그거 말고는 제가 박사 이제 졸업하고 학위 끝나고 네. 집에 와서 딱 한 잔을 먹었었던 술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그 어떤 주종이었죠?
1: 그때 제가 집에 위스키를 잘 모으고 있는 중이라 위스키를 먹었었는데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았었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0: 확실히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크네요.
1: 네.
0: Okay, so he gave us two memories. Firstly, it was when he went to the brewery that he's working at for the first time, and he had that one fresh glass that they just made for him. He thinks it was really an impeccable memory. And he says if he were to talk about another memory, it was after he's done his doctors and he went home and he had his one whiskey because at the time he was drinking a lot of whiskey and he just had that and he remembers it's just a memorable memory that he cannot forget. Interesting because I felt like it would have been kind of in his earlier days, but it's interesting to know that it was during his career. Okay, and also I want to ask,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merit of working in this field?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1: 일단 무언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 선보인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따지면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도파민에 되게 절여져서 사는 저도 네.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 이런 기타 등등을 가지고 소비자랑 소통한다는 게 되게 큰 즐거움입니다.
0: Okay, he says that making a product or making a final outcome that has your ideas involved in it, that is something that's really fulfilling. And he's able to connect with consumers with the marketing ideas and the brainstorming ideas that he came up with. And it's like a final product. He thinks that that's a big merit. But I also want to ask, we talked about this on our radio a few times on Open Heart and our other segments as well, but we have different opinions, a lot of us, on doing what you love as a career.

0: So I want to ask your take on this as well. 저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근데 대표님은 특히나 뭔가 다른 거를 전공을 하시다가
1: 맞아요.
0: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된 케이스이시잖아요.
1: 네네.
0: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1: 이제 정말 이제 술 산업이랑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사람이 조금 더 지구력이 더긴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돈이 조금 적게 번다고 해도 조금 더 저희가 지구력을 길고 조금 더먼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0: 뭔가 okay, he says that if we're kind of talk about something not related to alcohol, just what he thinks about this whole thing. He feels like when you do something that you love to make a living, you can last longer because reality is harsh. There's realistic things that is going to bother you and irritate you. But if you're doing something that gives you pleasure and that gives you enjoyment and happiness, he feels like it's something that just fuels you to keep on going with the work and last longer. It is time to end off our episode today, our interview.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Did you have a fun time? Also, last question, what are your goals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많은 거를 오늘 배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 혹은 이제 회사에 뭐 앞으로 가까운 계획 좀알수 있을까요?
1: 저는 이번에 말부터 이제 목표가 저희 글로벌에 있는 분들과 만나 뵙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말부터는 이제 유럽부터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랑 만나 뵙게 되는 게제 이번 해 소망입니다.
0: 여행하면서도 저희가 볼수 있길.
1: 네네, 너무 좋죠.
0: Okay, he says that starting later on this year, they are really planning on expanding to the global market and hopefully they can go to Europe. And I was saying, okay, I really want to see your products when I'm traveling as well. Oh, we have one mini question. 저희 오늘 특별히 기쁘게 오늘 인터뷰를 기다리셨던 저희 PD님,
1: 네.
0: 애주가 PD님의 갑자기 마무리 질문인데요. 시간 없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1: 네.
0: 안주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1: 네. 저희 21도 같은 제품은 좀 저도수 제품은요. 그 일반적인 한식이나 뭐 당뇨리, 회, 특히 회랑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으면은 좋고요. 39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름진 양고기나 튀긴 음식, 뭐 기름진 소고기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0: 너무 준비된 답변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이
1: 그럼요.
0: 답변을.
1: 머릿속에 브로셔를 넣어놓고
0: 그죠?
1: 다닙니다. 네.
0: Okay, for the lower alcohol ones, he recommends fresh seafood or Korean food. And for the higher alcohol, something that has a little bit more or grease. I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interview. Last song for today is Flying Bobs by 검정치마.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안재선,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김경원, hyph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때는 알수 없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3: 어쩌면 저주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봤지만, 난 그저 17을 살던 중이었어요. 비가 찾아질 듯 매미가 울던 1999년을 여름밤. 혹독하고 푸르던 계절을 깊게 긁고 간 자리.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다면 난 당장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4: 하지만
3: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아마 같은 실수들을 또다시 반복하겠지요.
4: 그래도 괜찮아요.
3: 전부 다 내가 원했던 거예요.
4: 이 모든 게다 내가 원했던 거라고요.

0: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1: Now, all about Korea. Arirang Radio.

0: Now, today's guests are, like you said, a three building their own sound while crossing genre boundaries. Off the menu! Hi, guys!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All right, so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Jeongjun from Off the Menu, and I'm a vocalist here. And hi.
0: Hi, Jeongjun. Welcome. And
3: 안녕하세요. Off the Menu에서 건반 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Hi.
0: Hi, guys. That was 승민 이 or 이승민 on the keyboard. And
4: 안녕하세요. 저는 Off the Menu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0: Bassist Park Ji-won, hello and welcome. All right, guys. Now, the name Off the Menu is really, really unique, you know. What meaning is behind it? 팀 이름 Off the Menu가 참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 네, 그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셰프님들한테 오늘 Off the Menu에 있는 그런 음식을 주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네 이렇게 서빙하는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0: Okay, so when you go to a restaurant, there are always menus that are off the menu, right? It's not on the menu. You would ask the chef to serve something that's not on the menu, and they applied that to music. They were inspired by that and applied that to their team name. All right, we have another country tuning in, saying Sarah Innerside, saying, 와, 잘생기셨다라고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Yes, he is definitely very good-looking. And CYFG5SF is saying, I saw them on I'm Live. Yes, you're correct. They were on I'm Live. I'm Live에서 봤다고 한 청취자분이 얘기해 주셨고. And Benny is saying, welcome off the menu. Welcome. Yay. And we also have another user sending in a heart-eyed emoji. 하트 눈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t is the meaning behind off the menu. Off the menu가 그런 의미가 담긴 팀이군요. 자, next one. Just like your name, you're a band that isn't on the official menu, like you explained. So today on Tune In Time, we actually prepared a very special menu ourselves. Dishes you can't order anywhere else, but only here on Tune In Time. Off the Menu 이름처럼 정식 메뉴판에는 없는 밴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Tune In Time에서도 특별한 메뉴판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디서도 주문할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인데요. 첫 메뉴부터 천천히 한번 음미해볼까요? Our first menu item is three cheese melt. Let's start with the story of how the three of you came together on one plate. 첫 메뉴는 바로 three cheese melt인데요. 세 분이 한 접시에 모이게 된 이야기부터 맛볼게요. I heard vocalist 정준, you actually decided to go to college because of your dream, right? Of forming a band. So tell us how your band came to be. Alright, so 밴드를 향한 열망 하나로 대학 진학까지 결심하신 우리 보컬 안정준님이 밴드를 결성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팀이 모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일단은 네,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찾다가 이제 가장 아웃핏을 잘 꾸미는 사람을 조금 찾았어요.
0: Okay, so at school, he was looking for his band members, and he was looking around, and the standard or the criteria was pretty unique, I think, because he was looking for those who were very stylish and had cool outfits on. Okay, interesting. That was the criteria for getting these two members then. All right, well, you've spent quite a long time together as a team. I imagine there must be moments when you clash too. How is that? 세 분이 함께한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부딪히는 경우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처음엔 조금 부딪히고 그럴 때 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바로바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의 마음에 쌓이지 않게.
0: That's good. So in the beginning, when

0: So melancholic, 너무 감미로운데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한번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Alright, that was so nice. I was definitely feasting my ears today with their live performance. But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ecause you get to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by Off the Menu.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today. User one is saying 입덕했어요. Oh my gosh, I got in love with the band through this song. And 사랑 inner side is saying love weapon. 너무 좋다. Love Weapon. Love is a Weapon is so good. And Cloud Chaser is saying, the moment that intro synth kicked in, I felt like I was instantly transported to the middle of a neon-lit city at night. 그 신트 소리가 처음에 들릴 때부터 뭔가 좀 니온 그 빛들이 밝혀진 도시가 생각난다. 네, 그쪽으로 이동한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 감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 CYFG5SF is also saying my ears are melting, right? Me too. 귀가 녹아내린다 라고 얘기해주셨고 another user is saying man, they absolutely killed this live set. This band is a real deal. Off the Menu is officially staying on my daily playlist rotation forever. Woo, right?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매일 듣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고정해 놓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once again.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시 특별한 메뉴판으로 돌아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Now this time it's hidden tapas. Little hidden delicacies that aren't on the menu, but you get to taste one bite at a time. 이번에는 hidden tapas, 메뉴판은 없지만 한 입씩 맛보는 숨은 별미죠. So we want to get to know Off the Menu a little more personally now through music. I feel like each member probably has a hidden talent of your own. Could you each show us a little something perhaps? 음악으로 만나 Off the Menu를 더 가깝게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멤버분들 숨겨둔 개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숨은 별미.
1: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2: 개인기?
3: 저는 뭐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0: 오 그래요?
3: 저 그냥.
0: 승민 has one. Uh-huh.
3: 근데 이걸 하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거가 하나 있긴 해요.
0: 좋습니다.
3: 슈퍼마리오 어떤... 점프하는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0: 오! Okay, Super Mario jumping. He can make that sound. Okay, can we hear it?
3: Okay.
0: Oh! Hey, that was really nice! Oh my gosh! 저 눈 감고 들었거든요. 슈퍼마리오 네 똑같은데요?
3: 원래 이거 원래는 좀 제스처랑 같이 하는데
0: 아~
3: 오늘은 또 아침 방송이고 정적이다 보니
0: 해주셔도 되는데.
3: 죄송합니다.
0: Alright, he would usually do it the gesture, but that was so nice. You know what? 우리는 지금 오전이긴 하지만 글로벌 청취자들 지구 반대편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셔도 돼요.
3: 지구 반대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침이어서.
0: Okay. Alright, so he would usually show the gesture too, but because this is a morning show and it's a little calmer than night afternoon show, so sorry to other global listeners. Listening during the night, but that was a hidden talent of 승민. What about the others? 다른 분들은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 QPWOEIRUTY99 is saying 닌텐도 켠 줄 알았어요. 저도요. I thought the Nintendo was on. Seriously. Yeah. Oh my gosh, that was really good. Any other talents? I think 정준 has one.
4: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방송을 보면 그 특유의 리포터의 목소리가 있어요.
0: 맞아요.
4: 그
0: Alright.
4: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그 리포터 목소리가 있는데
0: The reporter's voice. You know when you listen to some programs, and one of the programs in Korea, there's like 세상에 이런 일이. You're reporting about the really amazing, like surprising things in daily life. He can make the voice of the reporter. Okay.
5: 오프다 마니가.
0: 오빠. Whoa, E forever. That was good, Jeongju. That was good.
2: Off the menu가 크리스피 크런치에 왔다.
0: Oh, wow. 세상에 이런 일이 방금 틀었어요 저희. Ah, okay, Jeongju. That was good. That was being very courageous. 아, 약간 BJ 특공대. 어.
5: 헷갈렸어요.
0: Oh my gosh, that was good. I don't know if our crunchers would know, but that was really close to what he tried to imitate. All right, guys.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Now, I have a question for Jiwon now. You're also a vlogger, right, Jiwon? Do you film your daily life often? 이제 베이시스트 지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브이로거이시잖아요. 일상에서도 자주 촬영하시는 편인가요?
1: 요즘은 촬영을 또 멈춰가지고 지금 좀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he doesn't shoot any films these days. He's reorganizing, getting ready to film more next in the future.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menu now. It's the secret menu that only appears once the cameras are off. It's off the menu. 자, 다음 메뉴는요, 바로 카메라가 꺼졌을 때만 나오는 비공개 메뉴, off the menu입니다. So in this segment, we'll see how well the members know each other's offstage TMI. We actually collected the answers from each of the members before. 자, off the menu는요, 무대 밖 카메라가 꺼졌을 때 멤버들의 TMI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코너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멤버분들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의 주인공을 빼고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답변을 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변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런 코너고요. 준비되셨을까요? Are you ready?
3: 네. 네.
0: All right. First up, off the menu's vocalist, 정준. Now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say the answer. 먼저 off the menu의 보컬 정준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멤버분들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은 이름 외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w, 정준님이 메신저에서 가장 즐겨 쓰는 최애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What's the emoji 정준 uses most often on Messenger?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1: 지원.
0: 지원님.
1: 그 눈이 이렇게 하트로 돼 있는 이모티콘.
0: 눈이 하트로 돼 있는 네. 이모티콘. Okay, so the emoji with eyes of hearts, heart eyes.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that's the answer?
1: 정준이가 약간 티는 안 내는데 애교가 좀 많은
0: 오,
1: 편이라
0: really? 네,
1: 뭔가 그걸 많이 쓸 것 같아서.
0: Okay, so 정준, he doesn't really express a lot usually. But he has a lot of 애교. He's very affectionate towards other people. He expresses his love a lot. So he thought that would be it. 정준님, 정답이 맞나요? Is that the answer?
3: No, no, no.
0: No, wrong. Who wants to go next? 승민?
3: 승민, 그 이모티콘 중에 그 초록색 고토물을 뱉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0: Yeah, I know that. The emoji, you know, the vomiting emoji with the green face.
3: 약간 그게 항상 저한테 보내는 거 같기도 보내는 신호인 거 같기도 하고. only to him.
1: 자주 보내기는.
0: only to him. Only to you, 승민. 승민님한테만 보내는 거라고 해요.
3: 유감이네요.
0: 아,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건가요, 정준님?
3: 네.
0: Okay, so that's not the answer. Come on, who knows the answer?
1: 지원.
0: 지원.
1: 그 약간 눈물 고였는데 입만 웃고 있는 이모지도 하나 있거든요.
0: 아.
1: 뭔가 그거일려나?
0: Okay, the emoji that's smiling but has a teardrop on the face. Okay, is that the answer?
3: No, no.
0: Oh, it's not. Okay, all right. So you guessed once. 이미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뭐죠?
3: The one with the freezing face.
0: Yes,
3: blue one, freezing face.
0: Interesting, the freezing emoji. Oh, okay, that's very.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이 이모티콘은?
3: Because since they don't use that emoji a lot, so I thought that this was really unique and really. I like the blue color. So.
0: Is blue your favorite color?
3: It was before, but it changed to pink.
0: Oh, really? really? Hey, I'm impressed at your English. You should just keep speaking English. But all right, so that is the emoji that Jeongjun uses most often. Okay, interesting to know. Now moving on then. Next up is off the menu's bassist, Jiwon. All right.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answer.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베이시스트 지원님의 질문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님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뭘까요? What dish is Jiwon most confident cooking? Who knows the answer? 정답 아시면
4: 정준.
0: 오, 오케이.
4: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0: 정준, 알리올리오 파스타. 그 이유가 뭐죠?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4: 뭔가 오일 파스타 잘 먹을 것 같아요.
0: Okay, so 정준 thinks Jiwon will eat oil pasta as well. Okay, is that the answer, Jiwon? 정답인가요?
1: No, 저는 no. 파스타 안 좋아.
0: 아,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 He doesn't like pastas, actually. 승민, do you want to go? You have to shout your name.
3: 승민, 조개탕.
0: 조개탕.
1: 집에서?
0: Okay. Is 아, that 그, why? Why? 왜요?
3: 그 지원이 형 SNS 스토리에서 조개탕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것 같아서.
0: 오. 네. Okay. So 승민 saw 아닌가? on 지원's social media, him cooking this clam soup. Okay. Is that the answer, Jiwon?
1: 이것도 아닙니다.
0: 아니에요. Okay. 지금 한 분씩 대답 말해주셨는데 맞추신 사람이 없어요. 대답 들어볼까요? 정답이 뭐죠? What's the answer?
1: 아마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쌈이에요.
0: Oh, interesting. 네. Okay. Steamed pork. I love 보쌈 too. Okay. So can you share like the secret recipe of yours then? 지원님, 요리 레시피 살짝만 공유해 주시겠어요?
1: 저도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
0: 네.
1: 소금이랑 미원이랑 설탕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Okay, okay. So to make it delicious, you saw it on YouTube too. You can add salt, sugar, and a little bit of, you know, taste enhancer, artificial, yeah, that seasoning. You can add that. Okay. All right. So got to know you a little bit better as well. Now next is off the menu's synthesizer player 승민.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신디사이저 승민님의 문제입니다. 승민님이 서른 살이 되자마자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What's the very first thing 승민 wants to do once he turns 30.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1: 먼저 할래?
5: 내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1: 그럼 먼저 해.
4: 연애.
0: 오, 오케이. 정준, 이름 외치셔야 돼요.
4: 정준, 연애.
0: 오케이. To date someone.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왜요? 그렇게 계속 자주 말씀하시나요?
4: 정답이니까요.
0: 정답이에요? Because it is definitely the answer. 승민, is that the answer?
3: Oh, no, no. 절대 아닙니다.
0: Oh, it's not. Absolutely not.
1: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지원?
1: 지원. Mm-hmm. 바디 프로필 찍기.
0: 바디 프로필 찍기. To shoot a body profile photo. 왜요?
1: 승민이가 운동 요새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0: Oh, 승민's working 네. out hard, he says. Okay, 승민, is that the answer?
3: 아시지만 아닙니다.
0: Oh, unfortunately, it's not the answer. Okay, what is the answer then, 승민? 답이 뭐죠?
3: 저는 차를 사는 게.
0: Buying a car. Okay. So you have a license, right? 면허는
3: 네,
0: 있으신 거죠?
3: 네, 있긴 하죠.
0: Okay. So buying a car. Okay. 근데 왜 서른 살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기다려 주세요?
3: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0: 네.
3: 그때쯤은 좀 돈을 모을 것 같아서. 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0: Okay. All right. So he's waiting for his 30s because then he would have saved up a little more money to buy a car, is what he said. All right. We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all three members of Off the Menu, but one of our crunchers said, 혹시 아직 다들 안 친하신가 봐요 하셨는데 친하시죠? 이제 퀴즈를 보다가 한 크런처분이 다들 아직 안 친하시냐고. 친하신 거 맞죠?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1: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없는 것 같긴
0: 하긴,
1: 해요.
0: 하긴 네. 네.
3: 저희가 아침엔 좀 안 친해요.
0: 아침에는? 네.
3: 좀 아침에 본 경험이 네. 많이 없어서.
1: 아침에 잘 안 보긴 해요.
0: Okay, so in the morning, in this early hours, they're not that close because they don't meet each other at this time usually. All right, but of course they are close. All right, well, we'll take a listen to the next live performance now. 이제 다음 라이브 곡 청해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4: GGG라는 곡이
0: 네, 보통 GGG 이렇게 하죠. Alright, so the next song they will perform for us is ZZZ. You know how when you're sleeping, you express it with the letters ZZZ, and that is the next performance. Now do stay tuned. We will take a listen to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lcome back to Tune In Time. Today we are joined by a three-member band Off the Menu, and they're prepared for us. They've prepared for us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and this is ZZZ. You know that expression you use when you're sleeping? All right,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let's enjoy the live together. Please take it away.